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상록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편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수의 꿈을 끝내 이룬 조삼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청장 고원.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까자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향 찬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장신철 가수의 노래입니다. 요요남.

민족의 멜로디 김문우 가수가 부른 하얀 편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5월 14일 제3회 중국 도서교역 박람회가 장춘 농업 박람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동북 삼성 1구의 사상 선전 문화 계통이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문화 강국 건설 배치를 전면적으로 낙실하기 위한 중요 조치이며 법에 따라 전민 열독을 조진하고 서양 사회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5일간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동북을 읽고 책향기를 즐기며 미래로 나아가들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개 핵심 주회의장 플러스 30개 특색 분회의장 플러스 50개 기층 봉사

0: 300여 개 단위가 40여만 종의 정품 출판물을 선보였으며 230여 회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모순문학상과 로신문학상 수상 작가를 비롯하여 성내 저명한 작가와 학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광객들과 창작 및 독서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효자유치발표회가 함께 개최되어 지역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도서 할인, 도서 구매 보조금, 관광지 연계 혜택, 무료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대민 정책이 시행됩니다.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지능형 출판시장 분석 교류 좌담회, 문학의 봄 행사 등 총 13개의 주요 행사가 발표되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도서 추천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길림성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북지역 출판 문화산업의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동북도서교육박람회는 앞으로도 전민 12개의 흐름을 선도하고 산업자원을 연결하며 지역 특색을 담은 대표 문화 브랜드로 발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해석해드리는 음악과 함께 시간에서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숲을 소개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팔대산인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4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교육은 국가와 당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은 도덕 품성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도덕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관찰하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이 신시대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내린 총체적인 전략적 포치입니다.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당과 인민사업 발전의 근본과 관계됩니다. 당의 교육 방침은 지난 100년간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우리 당은 시종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민을 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대국에 입각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덕지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근본 과업으로 삼아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위하여 분투할 뜻을 품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매고 나갈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이 근본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이는 당의 교육 방침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방침이며 인민교육사업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용왕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밝은 등대임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둘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현대화의 기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포치를 신시대의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전반적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은 도덕품성을 키우는 데 있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질 높은 교육 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자질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사상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사회실천교육의 재반 단계에 융합시키는 한편 의무교육의 질 높은 발전과 균형발전, 도농일체화를 추진하고 학령전 교육과 특수교육의 보편적 발전을 강화하며 고급중학교 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견지하고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협동혁신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등 각 방면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자질 높은 교원 대우를 양성하며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기풍을 고양하는 등 면에서 부단히 개척 진취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 후계자의 전반적 양성 사업과 관계됩니다. 교육은 국가와 당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과 관계되므로 전당과 전사회는 당을 위한 인재 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에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현 시기에는 덕지체 미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섯 가지 교육 병행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학교의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주요 진지 역할을 발휘시키고 전원을 대상으로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제와 기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청소기는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 가정과 학교, 정부, 사회는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

0: 환경으로서 3자는 인간의 전면적을 발전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고리를 구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 계통, 가정 및 학부모, 지역사회 및 사회, 직장 및 인터넷 등 각 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밀접히 협력하며 행동을 조율을 하고 훌륭한 학교 환경, 가정 분위기, 사회 기풍으로 도덕 품성을 갖춘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용한 인재로 중림을 떠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연, 현성해 가수가 부릅니다. 돌다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0: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3번째는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입니다. 중국에서 사업가라면 모두 호소람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고 문학가라면 호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소람과 호적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서로 다른 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다른 운명을 겪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 고향이 적계라는 점입니다. 안위의 산중에 위치한 적계는 서쪽으로 황산지맥을 가까이 하고 동쪽으로 서천목 산발과 이어져 있으며 대장산과 대회산, 대호산이 도시 가운데 우뚝 솟아 아름답습니다. 적계의 산은 산마다 물길과 요태, 적계에는 2km 이상의 물길이 도합 136갈래에 달합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적계는 백리정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물길이 얼기설기하며 경작지가 적은 관계로 적계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사보다는 장사를 중시했습니다. 적계 출신의 상인을 말하는 적상은 송나라 때 벌써 실력을 갖추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 번창일로를 달렸습니다. 적계인들이 착실하게 사업을 경영해 교통이 불편하고 가난하던 적계의 경제를 부흥시킨 덕분에 강남에는 안위인이 없으면 도시가 서지 못하고 적계인이 없으면 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7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먹과 찻잎, 약초, 잡화 등을 경영한 적계인들의 발자국은 강남과 강북 곳곳에 찍혔습니다. 그중 적계인들이 가장 많이 경영한 품목은 안위의 먹 휘묵과 안위의 료리 휘채입니다. 휘묵은 2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청나라 때의 4대 먹 제조 명가 중 적계의 왕근성과 호계문이 반을 차지하며 문방 사후 중 휘묵의 대표로 되었습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계문 묵장은 중화민국 초반에 북평과 천진, 상해를 비롯한 수십 개 도시에 지사를 두었으며 종사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호계문 묵장의 묵은 또 1915년에 파나마 국제박람회 금상을 받아 휘묵을 세계시장에 진출시켰으며 중국 제품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안위의 먹틀 묵모는 안위의 조각 중 가장 대표적이고 호계문의 먹틀은 안위의 먹틀에서 으뜸입니다. 정교한 조각이 질비한 먹틀을 만들려면 최고 기능의 조각사가 있어야 하는데 호계문의 묵장에는 먹틀 조각의 달인과 인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청나라 때 먹틀 조각의 명사인 호국빈입니다. 적계의 상인 대표로는 호소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소람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금융회사격인 부강전장을 차렸는데 최고로 번창할 때 중국 전역에 20여 개 지사를 두었습니다. 호소람은 또 청나라의 공업 발전을 지원해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 외에 북경 동인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약방도 세워 중약재의 거두가 된 그는 사업가의 성인, 자수성가의 모범으로 인정됩니다. 적계에 위치한 호소람 기념당은 많은 역사적 자료와 소중한 문물 전시를 통해 과거 호소람이 창업에서 성공한 비결과 그의 사람 됨됨이의 리치를 형상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의 적계인들이 모두 교육을 중시한 결과 수백 년 동안 적계인들은 많은 물질적 부를 창출한 동시에 풍부한 문화적 열매도 가꾸어 아름다운 적계를 위해 두터운 문화의 자양분을 축적했습니다. 적계인들이 송나라 때인 1007년에 세운 적계 최초의 서원 계지서원은 안위 최초의 서원

있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당송 8대가 중 한 명인 소철이 적계 현사로 부임되었습니다. 당시 소철의 창도하에 적계에서 서원이 흥하고 사학과 사숙이 많아지면서 문화적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문화에 대한 적계인들의 추구는 끊이질 않아 명나라 때 적계의 서원은 57개로 안위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적계는 청나라 후반에 또 여자 학교를 세워 안위 여자 학교의 설례를 열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면 인재가 나기 마련입니다. 적계에서는 중국 근대 혁명의 선구자인 호적과 휘묵의 대가 호계문 등을 망라해 많은 인물이 났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유구한 역사, 풍부한 문화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남송의 관리이자 문학가인 범성대와 북송의 개혁가이자 문학가인 왕한석 등이 모두 적계에 관한 글을 남기거나 적계에 머물렀습니다. 적계에 들어서면 산자락마다 하얀 외벽에 검정 기와를 얹은 안위 특징의 고건물의 마을이 산재하고 곳곳마다 우아한 안위 품격의 고건물이 즐비해 마치 안위의 민속 박물관에 들어선 듯합니다. 적계에는 완전하게 보존된 명청 시기 유적이 300여 곳이나 있습니다. 강남 제1의 사당이라 불리는 호씨 종사는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속각으로 사람들에게 호씨 가문의 눈부셨던 어제를 설명합니다. 종사 옆에 세워진 혁세 상서방은 호씨 가문의 두 숙질인 호부와 호종헌이 호부상서와 병부상서를 지낸 것을 기리기 위한 폐방입니다. 주씨 사당에 기반한 삼조 박물관에는 천여 점의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각 작품이 전시되어 민간 장인들의 피와 눈물의 걸작을 보여줍니다. 옛날 계지서원에서 경서를 강의하고 리치를 설명하던 주의의 목소리가 적계의 순박한 민풍에 깊이 스며들어 웅장한 사당 옆에 흙을 파헤쳐도 천년의 문화가 보이는 듯하고 색바랜 담벽에 먼지를 벗겨내도 역사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고요한 시골에서 반들반들한 돌길을 밟으면 모남은 역사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신비의 땅 적계는 기나긴 세월의 세례를 거쳐 오늘날 눈부신 안위 문화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명 가수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 숲과 이 노래 뒤에 숨겨진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자작나무 숲입니다. 80년대 사람들에게 청춘의 추억을 가득 남겨주었던 이 노래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수많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수 박수가 1999년에 발매한 앨범 2000년에 다가가는 나에 수록된 곡입니다. 구소련의 민요 자작나무 숲을 바탕으로 만든 이 노래 배후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삶과 죽음의 시련을 상징합니다.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국수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와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었습니다. 1942년 7월 당시 독일은 대군을 집결하여 소련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전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 전례 없는 대결전이 벌어졌고 그해 9월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고 소련은 전국을 동원해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했습니다. 이 노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련 소녀와 사랑하는 소녀는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소녀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연히 참군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소녀는 소녀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들은 함께 자작나무 숲을 찾아 한 그루 자작나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소녀는 다음 날 출장했습니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소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하는 소년이 멀리 떠나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줄곧 소년의 개선을 기다렸고 함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할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전선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급선이 크게 길어진 데다 겨울을 맞이한 소련의 강추위로 하여 독일군은 심각한 감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소련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1944년 소련군이 독일군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무렵 서부 국경에서 독일은 최후의 반격을 하려 시도했습니다. 적진에 잠복해 있던 소련군 정찰대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새를 눈치챈 독일군은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소련군 정찰대를 토벌했습니다. 작전 과정의 정찰대는 정보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 끝까지 악전 고토하다가 전원이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 정찰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들은 함께 자작나무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언약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대는 개선하여 돌아왔지만 그녀의 애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0일 동안 밤낮으로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개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건 소년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하늘은 흐려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비둘기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쓴 것처럼 이 소년과 소녀처럼 전쟁 때문에 연을 이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도 없는 사랑과 생명을 오직 드넓게 펼쳐져 있는 자작나무 숲만이 증명해주는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박수가 부른 다른 한 노래 평범한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가수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 숲과 이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팔대 산인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팔대 산인 기념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강서성 남창시 청문보구 청문보로 25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신은 청대 소화대가 팔대 산인의 고택입니다. 이 박물관은 중국 최초의 고대 화가 기념관으로 약 39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대 산인 기념관은 강서 지역 건축 양식으로 관내에는 팔대 산인의 40여 점의 진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석도, 서위, 황신, 정판교, 오창석, 제백석 등 화가들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팔대 산인 기념관은 강서성 첫 번째 초고중생 연구학습 실천 교육 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 박물관에는 소장품 1685점, 귀중한 문물이 26점이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46만여 명입니다. 팔대 산인은 우리나라 명말 청초의 뛰어난 국화대가로 그의 예술 사상은 유교, 석학, 도교 문화의 정수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 품격은 깊고 빈틈없고 함축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중국 회화가 추구하는 숭고한 경지를 표현하고 있어 그 예술 기교는 중국 필묵 무술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역대 대가들, 이를테면 오창석, 제백석, 장대천 등은 모두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정성껏 모사를 진행했습니다. 팔대 산인 기념관은 195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남창시 문화방송관광국에 소속되었으며 교육보급과 전통문화, 문화재 수집, 학술연구, 전시, 문화서비스를 일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관은 청운보 고건축물, 진적관, 예술연구센터, 팽우선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팔대 필하류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 매호와 호는 일체가 되어 수륙 상생하고 있습니다. 팔대 산인 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화가 기념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팔대 산인 작품의 중요한 수집 연구, 전시, 홍보 기관입니다. 팔대 산인 기념관은 강서성 애국주의 교육기지, 강서성 우수 사회과학 보급 홍보기지, 강서성 초중고생 연구학습 실천 교육기지, 강서성 문명단위, 제11회 중국화교 국제문화교류기지 등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팔대산인 미육과정, 팔대관에서 명절 보내기, 솔방울 자원봉사단 등 사회교육 브랜드 활동을 개최해 제1진, 제2진, 제3진, 전성 박물관 청소년 교육 우수과정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팔대 산인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 구려옥 가수가 부릅니다. 막이 내린 뒤에.

0: 쌀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덕선은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관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군이다. 관우는 하동해연 사람인데 이름은 우이고 자는 운장이며 시호는 충유후이다. 관우의 모습을 전해 내려오는 책을 토대로 살펴보면은 관우는 키가 구척장신에 수염의 길이가 두 자로서 삼각수이며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하며 눈은 봉이 눈이며 누의 눈썹이 짙고 위풍이 늠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수염이 길고 아름다워 미염공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 관우는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무예를 열심히 익혔다. 20살 나던 해 관우는 백성을 못 살게 구는 해주성의 한 악패 관원을 죽인 후 관가의 추격을 피해 사투로 또 돌아다니던 중 유비와 장비를 만나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고 평생 의를 지켰다. 황건 봉기가 일어나자 장비와 함께 유비를 보좌해 황건 봉기 평정에 나섰다. 한헌제 건한 5년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소주를 바라고 진격해왔다. 당시 관우는 하비성을 책임지며 유비의 두 부인과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전황이 분리해 유비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하비성이 조조 군사들에게 함락되고 유비 가족의 생사를 모르게 되자 관우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이때 조조의 막하 장군으로 평소 관우를 존경해오던 장로의 자결 삼불가스를 듣는 관우는 자살을 포기하고 조조에게 항복을 하게 됐다. 장료가 말한 자결 삼불가슬은 첫째,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자는 도원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둘째, 죽은인 유비의 초자는 누가 돌볼 것이며, 셋째, 한시를 받는다는 대망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에 관원장은 항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한시에는 항복하나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유비의 두 부인인 간부인과 미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할 것. 셋째, 주군인 유비의 생사를 알 때는 천리 말리라 해도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우의 마음을 돌려 자기 휘하에 두려고 작심한 조조는 관우를 환대하면서 그를 한수 종후로 봉했으나 유비에게 충성하는 관우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여기에 이런 유라가 있다. 어느 하루 조조는 관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한 것을 보고 새 군포를 내주며 입으라 했다. 며칠이 지난 후 조조가 관우를 보니 아직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그 영문을 물으니 관우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옷은 유황숙이 주신 은이입니다. 아무

린 누더기가 되더라도 조속으로 이것을 입고 보실 때마다 황숙과 춘이 만나는 것 같아 즐거운 기쁨을 느낍니다. 공께서 주신 비단옷은 이 옷 속에 입었습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관우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토록 충절한 장부도 있단 말인가 하고 탄복했다. 관운장은 조조의 포로로 있는 동안 원소의 부하 안량과 문추를 비워 은혜에 보답한 다음 두 형수를 데리고 단신의 몸으로 다시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관우는 화용도에서 조조를 생포할 수 있었음에도 조조에게 입은 후의를 생각하여 그를 놓아 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았다. 적벽대전 후 관우는 장비 조은과 함께 출정해 무능, 장사, 계양, 영릉 등 네 개 군을 공략해 유비가 제기할 근거지를 마련했다. 한 헌제 권한 17년 관우는 형조 사무를 일괄 책임진 태수로 있다가 권한 24년 유비가 한중왕이 된 전장군으로 봉임받았다. 그 후 관우는 조조와 선군과의 싸움에서 형흉한 전공을 세워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219년 12월 관우는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대패해 퇴각하던 도중 매복이 걸려 오나라 장군 번장의 수하 군졸들에게 생포되는 비운을 맞는다. 번장은 관우와 관우의 양자인 관평을 요몽한테 압송해 갔는데 요몽이 관우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지만 관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요몽은 관우를 선군한테서 압송해 가려고 하려다가 도중에 변이 생길까 염려돼 관우와 그의 양자를 살해했다. 천고의 명장으로 일편단심 충신으로 칭송받은 관우는 송나라 이후 관우를 모신 관양묘가 도처에 세워졌다. 조대가 바뀔 때마다 관우는 더 칭송을 받았다. 청나라에 와서는 관우는 그 어느 조대의 황제보다 더 추앙을 받는 관대제로 칭송받았다. 민간에서 관우는 전신, 제신, 농신, 봉록 장수신 등 전방위적인 만능신으로 추앙받았다. 하여 곳곳에 관우를 기리는 사당인 관제묘와 관양묘가 세워졌다. 관우는 조대를 내려오면서 이미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0: 지금까지 관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들이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을 전면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절강성 주산과 뇽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가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윤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의 시세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는 한나라 경제의 근본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실물경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실물경제 속에 전통산업을 빠뜨리지 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조난 성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지들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기회를 틀어주고 경제 발전의 착륙점을 실물경제에 두며 전통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조난 승객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우리나라의 첫 7톤급 대형 수송 무인기 장흥 8이 하남에서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첫 비행을 진행한 가장 큰 수송 무인기로 됐습니다. 첫 비행에서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가 연구개발한 베어링이 무인기의 안정

0: 있습니다. 청소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예 생산 절차를 최적화하고 알고리즘 모델을 갱신하여 생산 효율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의 풍력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지능공장 공종사인 양보구는 핵심 과업은 지능 생산 라인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고 지능 생산 라인의 가공 효율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과거 8시간에 완성하던 제품 모델 교체는 현재 한두 시간 만에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어 주문 반응 속도가 20% 제고됐습니다. 전통 산업의 개조 승격도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과학기술대회,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실촉 있게 추진하여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새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재고시켜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을 인솔로, 지능을 엔진으로, 친환경을 바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 산업은 당면 새 우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일 중심, 11박 12일을 거쳐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 화성호가 149가지 시험 운항 프로젝트 검증을 완성하고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애달 화성호가 최종 교부를 통해 굳건한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그룹 애고교 조선소 부총경리며 국산 대형 크루즈선 프로젝트 총제조사인 진구민은 두 척의 크루즈선 제조를 통해 회사는 지능조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세웠고 디지털화 설계, 공급망 협동 플랫폼을 포함한 전 체계의 디지털화 전략 포트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영 결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료뇽 안강 강철 로프 유한회사의 작업장에서 지능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특종 구동 와이어 로프는 중국 천안 등 중대 공정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료뇽성 공업정보하청 정남부총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우리는 공업체계가 비교적 완비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 야금 등 전통 우세 산업의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친환경 효율 증대를 전력으로 추진시켜 전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강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많은 지능 공장들이 용소 숨쳐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일조에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수출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직업과 인공지능이 서로 결부되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문양과 모양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당면 전통 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탱으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전통 산업 최적화 제고에 대한 전문 포치를 했습니다. 올해 광업, 선박 등 산업이 세계급 선진 제조업 집권을 육성하고 건설하며 기초재료, 공업 모션 등 종점 분야에서 관근 핵심 기술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전통 산업들이 다그쳐 보내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부구령 사장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우리는 전통 산업의 최적화 승격, 새 원동력 육성 면에서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디지털 지능 기술 활용과 친환경 기술 개조 승격을 지지하고 종점 업계에서 질적 향상과 원가 절감,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전통 산업의 발전 품질, 발전 구도, 발전 모습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참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절강산 수산시와 영파시를 지탱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국 비축 체계 구축에 관련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적 상호 보완을 견지하며 대종상품과 중요물자의 비축 조정

0: 등을 잘 수행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정 및 긴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중상품 자원 배치 종투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데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주산시는 국가 석유 비축기지, 대량 농산물 저장 및 운송기지, 그리고 영파시는 대사상업 석유 비축 프로젝트를 방문해 석유, 식량 등 비축 업무 보고를 듣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손에 식량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종상품과 중요한 물자를 잘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다양한 주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축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비축 용량을 더욱 확대합니다. 과학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비축 및 관리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합니다. 체제와 기재의 계약을 심하고 전략비축과 상업비축 등의 협력 운영을 촉진하며 순환 사용과 시장 조절 기재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절강국제대종상품거래센터에서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통합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품목과 전과정 거래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며 선물과 현물의 연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종상품 가격 형성 기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용주철도 금탕해저터널 영파구간과 영파주산항, 매산항구를 찾아 절강성의 교통물류체계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대종상품 운송가공 상황을 요했습니다. 터널공사 현장에서 리강 총리는 굴착기 및 부설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탕해저터널의 지질 조건이 복잡함으로 과학공사, 안전공사, 친환경공사를 견제하고 신기술과 신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전건설 과정에 걸쳐 관통시키며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파주산항 매산항구에서 리강 총리는 컨테너하역 무인작업을 관람한 후 배를 타고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영파 주산 항구의 종합적인 장점이 돌출하고 파급 효과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복합 운송을 적극 발전시키며 항구, 육지 항구, 공항, 디지털 무역 항구라는 네 가지 항구 연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화 개조 성격을 가속화하며 특수 시간대에 특정 경로 화물의 무인화 및 지능화 운송을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구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산업 체인을 육성하여 영파 주산항을 세계 인류의 강한 항구로 건설해야 합니다.
1: 가자흐스탄 의회 하원 코사노브 의장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가자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아스타나에서 가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의회 상원 아슈바 예보 의장, 하원 카스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했습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우선 습금총 주석의 친절한 문안과 량완 축원을 전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총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과 계획 아래 중국과 가자흐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한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가자흐스탄과 함께 서로의 핵심 유무원지관에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고품질로 깊이 추진하며 중국과 가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공동 주최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을 돈독히 하며 다자구도 내에서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리익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조락재 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2013년 습금총 주석이 가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비단의 길 경지대 건설 창의를 제기했고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제 분야 협력의 예비도 큽니다. 가자흐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습검총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를 적극 인솔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결을 하는 데 대해 높이 찬성합니다. 접견 후 조락제 위원장은 토카예브 대통령으로부터 1급 친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시온바예브 의장, 카소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쌍방 립법기구는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각 차원의 친선교류를 밀접히 하며 관련 법률을 적시적으로 비준하거나 개정해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의 제15차 5기는 전망교의 요강과 생태환경법전, 국가발전계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양국 집법기구가 민주법치 건설을 둘러싸고 경험 교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시온바예브 의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쌍무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위해 량완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것입니다. 카사노보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대만, 신강, 향강, 쇼장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심판 카자흐스탄 중국 투자보호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투자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양국 립법기관은 친선교류를 밀접히 하고 제 분야 실무적 협력에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 기간 조락지 위원장은 아스타나에서 중국 석유 중앙아시아 러시아 회사를 시찰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추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유라시아 공립대학 로반 공방을 시찰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친선 신심 토대를 잘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 전 군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와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조치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금형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신시대 전면적 엄격한 당관리와 전면적인 엄격한 군관리의 실천 경험과 제도적 성과를 총화하여 운영하고 사상 정통을 전개하며 정치 정훈 배치와 요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확실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 방면 26조목으로 된 몇 가지 조치는 기강을 엄정히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간부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여 참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착안해 사상 개조의 자각성과 철저성 증가, 당위원회 집단 령도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증강, 당의 간부 조직 선발 관리 견지, 주요 지도 간부의 감독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을 수립하고 명확히 했으며 엄격하고 상시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관리 감독을 직무 이행과 권력 행사의 전 과정, 업무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관통시키고 고위 간부 대우의 혁명성 단련을 추진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모습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고품질의 국방과 인민군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7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결을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위원회 황미 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간 립법사업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의 주요 목표 과제 조치의 리행과 관찰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계속해서 심의할 법률안 15건과 처음 심의할 법률안 19건을 배치했습니다. 민생제도 건설을 가속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노동자대우 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은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이며 2급 대법관인 류기상은 신흥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재산권 사법 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생성물 등 분야의 판결 규칙을 완비하여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은 부검찰장이며 2급 대검찰관인 묘생명은 현재 최고검찰원은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지도 문서를 연구 작성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에 대한 관용과 엄격한 처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계속 사법 기준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비가 아니고 엄격한 처분 역시 법을 넘어선 가중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분해야 할 것은 엄격히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관용을 베풀며 엄격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결합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며 처벌이 그 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법위원회 등계국 부비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800만 9개의 현급종합치안센터가 건설돼 현급 행정구역 전역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법에 따라 976만 4천 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합치안센터의 규범화된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합치안센터를 법에 따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모든 요구가 담당자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2조 4,358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7%포인트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성장을 5.4%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고기술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전체 산업기업의 리온 성장률을 7.8%포인트 끌어올렸고 선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사이디 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자용 특수소재 제조,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재 제조업종의 리온을 각각 601.7%, 347.6%, 51%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업 생산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업종의 리온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공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 시험기 제조, 산업 자동 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매출 수익률은 5.43%로 2023년 이후 동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구와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 같은 우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북경민 대당은 중국의 믿음직한 친구 두 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일 습곰평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부치치 대통령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차례의 외교 활동은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전략적 신뢰와 깊은 친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항상 자주 독립적이고 공평 정의를 고행하며 인간 세상의 정도를 지키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선명한 바탕색을 보여주고 또 중국의 입장, 중국의 리념, 중국의 대국적인 책임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확고함의 의미는 특히 소중합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한 첫 번째 유럽 국가이고

0: 동남 요록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량 측이 계속 서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측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제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 측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좋은 친구이자 전촌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응답도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 량 측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은 바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국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협력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한 가장 이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강 스메데리보 제철소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데로부터 세르비아 측이 후세에게 혜택을 줄 선물이라고 부르는 헝가리아 세르비아 철도 세르비아 구간 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중국 세르비아 직항 노선이 북경 상해 광주를 전면적으로 아우르게 되어서부터 양국 간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샤버즈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매우 알찹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친선 교류 관계를 목격했고 중국 파키스탄 B2B 투자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는 대중국 협력 심화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실무 협력 발전 과정은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역사의 흐름이고 호혜 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금 다자주의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일방주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양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횡행하며 일방적 강제 조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약한 자가 먹히는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했습니다. 이 두 차례 애교 행사에서 습금평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아야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이에 깊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줄곧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주요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중국과 지속적으로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평화와 공정, 정의를 수호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바주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친구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의 철석 같은 친선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국제 공존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은 친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철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닭가이찌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당창근 95주년, 개혁개방 40주년,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러 측면으로 당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개괄했습니다. 우리는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을 포착하고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의 뒷각에 각이한 역사 시기에 위험 부담과 도전에 성과적으로 대응해온

0: 우리 당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해 비교적 긴 기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투쟁 경험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투쟁 능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며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운영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로부터 격파되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 창건 이래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 부담은 내부로부터 당의 본질과 본성, 품격의 변화가 생겨 막스주의 정당의 정치적 본성을 잃고 당의 취지와 어긋남으로서 가장 광범한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잃는 것입니다. 당의 100년 역사는 우리 당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와해와 부화 타락의 위험 부담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역사적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당 건설에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착안해 당의 령도 수준과 집권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 변질, 위험 부담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국내외의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영도적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명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간고분투의 앙양된 정신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긴긴 인생살이에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당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생사존망의 시련을 겪으며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강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용감하게 승리를 이룩하는 기계와 품성을 단련해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질이자 특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비범한 분투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억세게 싸우고 꾸준히 분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열사와 억세게 분투하는 영웅인물, 자기 희생적인 선진모범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준희회의 정신, 연안 정신, 서백파 정신, 홍암 정신, 항미원조 정신, 이탄일성 정신, 특구 정신, 홍수대처 정신, 지진 피해 대처 구조 정신, 방역 정신 등 위대한 정신들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당이 100년을 이어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명적이고도 결사적인 강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오스트랄리아 전쟁기념관의 무명전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눈에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다카이치에게 역사를 깊이 반성하는 설정이라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카이치의 행동은 브란트의 와르샤와의 절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 대응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만큼 이번의 행위는 도리어 엉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 12월 독일 브란트 총리가 볼스가를 방문했습니다. 파시오 독일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나라 중 하나인 볼스가는 당시 독일과 아직 외교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고 역사적 원한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브란트는 피해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어 진심 어린 와르샤와의 절로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리정표로 되었고 브란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는 독일 역사의 깊은 수렁과 우리에게 살해된 수백만 명 희생자들 앞에서 나는 인간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의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란트는 확고한 반파쇼 저항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란트는 망명길에 올라 파쇼를 반대하는 글을 대량 발표했고 기자 신분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슈피겔지는 그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얻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구했다면서 사실상 그는 독일을 위해 무릎 꿇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이의 무릎 꿇기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공연 열흘 전 그는 A급 전범 14인이 합사된 야스군이 신사에 재물과 제사 비용을 보냈으며 수상 취임 전에도 수년간 야스군이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경 대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군국주의 부활 옹호 행위가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정계 은퇴는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브란트와 다카이치 사이의 선명한 대비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반성은 유태민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령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사법기관이 설치한 파쇼 범죄 수사 중앙판공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파쇼 전범을 추적해 1958년 설립 이래 약 7천 명의 전범을 기소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다하우 강제수용소 같은 역사 현장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매년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쇼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은 독일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는 독일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와 린국과 화해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되는 토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역사적 책임 면에서 인류의 양심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전수방위를 넘어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애호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일본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얻은 신군국주의는 전후 국제질서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에 독일 정부는 현재의 독일에 있어 역사 직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모두 사회의 핵심 과제라면서 파쇼 독일이 저지른 범죄는 자명할 것이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역사인식을 위태롭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신뢰와 화해를 얻으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선명한 아프리카 가무 특색을 담은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듬감이 뛰어난 이 곡은 누리꾼들로부터 월드컵 주제곡보다 더 뜨겁다는 찬사를 받으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전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잠비아에 투자 건설한 참비시 구리광산 역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중국 측 부총경리 설혜상이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 작사했고 광산에 근무하는 잠비아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부른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는 참비시 구리광산의 건설과 발전 과정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잠비아 구리벨트주 참비시 마을에 위치한 참비시 구리광산은 1960년대 본격 가동됐으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로 1986년 폐쇄됐습니다. 1998년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13년간 폐쇄됐던 이 광산을 국제 입찰을 통해 인수해 전면적인 기술 개조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광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이 광산의 누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5억 7,8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참비시의 기반시설, 교육,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구리 채굴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설립한 첫 경외경제무역협력구인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 협력구는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입주 기업이 100여 개소에 달했으며 현지 일자리를 만 개 이상 창출하였고 세금을 10억 달러 납부하여 잠비아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잠비아 정부로부터 모범 외국인 투자자로 선정됐고 중국과 아프리카 생산 능력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사실 노래 하나로 온라인을 달군 참비시 구리광산과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의 아프리카 광산 개발과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잠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나라에 분포해 있는 중국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급 아프리카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가공제조, 상무물류, 자원이용, 공업도시 융합을 주요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도 건설 그룹이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레키 자유무역구는 일용화학 가전, 건자재 가공, 보세 물류에 집중해 119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따라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과 생산능력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향후 양측은 산업협력 성장권을 구축하고 산업사슬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심층협력 선행구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중소기업 에너지부 여계획을 가동하며 디지털기술협력센터와 디지털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건설하여 자원주도형의 아프리카주의 대중국 수출을 심층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4: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5: 엄마, 배가 아픈데요?
4: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5: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4: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5: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4: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5: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4: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열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걸 해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왜 정작 부모님들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책을 좀 읽어, 운동을 좀 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가 뭔가에 도전하고 부모가 사람들과 뭔가 이뤄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왜 저렇게 살지?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삶으로 증명이 될 때 아이들은 자연히 보고 배웁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기계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고 있는 농사장원 김성룡, 김웅진 부자의 현대화 농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후생가외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보는 통화의 발행 및 통화 공급 조정 기제를 보완하고 통화 총 공급량을 잘 조정하여 사회 용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이 경제 성장 및 가격 수준의 기대 목표와 서로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 전도 기제를 원활히하고 금융 자원의 기존량과 증가량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자금 사용 효율의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시장화 금리 형성 조정통제, 전도기제를 완비하고 단기정책금리를 소요정책금리로 하며 단기정책금리로부터 장기금리로의 전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주랑의 상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분공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연동하는 중앙은행 금리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민폐 환율의 신축성을 증강하고 주로 시장에 의해 인민폐 환율을 결정하며 순주기 행위의 편향을 바로잡아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도 강력한 신용대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수단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발휘시켜 자금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금융기구가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 다섯 가지 금융사업을 잘하도록 인도하며 중대전략, 중점분야, 취약한 고리에 대한 정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금융을 힘써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형 기업이 전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럭셋 금융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럭셋 금융 기준, 럭셋 금융 시장, 럭셋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포용적 금융을 갈층 발전시키고 금융이 민영기업과 소기업, 영세 기업을 위해 복무하는 정책 체계와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양로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로령화 사회와 실버 경제의 금융 서비스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융합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방면을 포괄하는 거시적 신중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거시적 경제 및 금융 형세의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고 과주기, 다업종, 다시장, 다국적에 걸친 위험 분석을 강화하며 거시적 신중 정책을 제정하고 정책 수단을 완비하여 금융활동, 금융기구, 금융시장, 금융기반시설의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 신중 금융 정책을 보완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 및 금융위험의 루출 영향에 대한 감시 측정을 강화하고 포괄적 경위의 자금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조기 경보와 대응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거시적 신중

0: 합니다. 다원화된 지분 용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접 용자의 비례를 향상시키며 인내 자본을 육성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다차원의 채권시장 체계를 완비하고 회사 채권관리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며 채권의 발행과 인수, 가치평가, 시장 조성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화, 법치화된 위약 처리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존 자산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동화 시장의 발전을 추진하고 은행 간 단기 대출, 채권 환매 등 동화 시장 업무 규칙을 보완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 제품 체계를 완비하고 외환 시장의 참여 주체를 풍부히 하며 외환 시장의 개방도를 높여야 합니다. 황금 시장, 옴 시장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을 신중하고도 질서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주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기반 시설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금융 시장의 등록, 위탁 관리, 정산, 결제, 신용 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매 이민폐 업무 시스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조 기준과 안정성, 믿음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출 자료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고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처리 쟁략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위험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를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 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제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약 실시 8년 내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훈촌시 반석진 신농촌 동북 평강의 이 작은 마을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탈변의 과정은 휴대폰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알려지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농촌 창석이라는 이름으로 틱톡, 위챗 영상 계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농촌 창석이 계정은 3만 9천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최고 조회수는 45만 3천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당지부석이 장충량은 온라인의 인기를 향촌 산업발전, 촌민 소득 증대, 민족 단결 촉진, 농촌 관리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신농촌은 몇 년 전만 해도 로력이 류출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마을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촌 당지부석이 장충량은 휴대폰으로 마을의 일상을 담아 틱톡 공식 계정에 올렸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족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농가, 황금빛 논밭에서의 노동 장면,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일상. 이런 마을의 진실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화려한 편집과 복잡한 대본 없이도 수많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충량은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마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며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질 좋은 농산물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촌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의 구상은 촌 당지부의 지시를 받아 개인의 시도에서 조직적인 공동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낡은 가옥 개조 전 과정, 특색 농산물의 성장 과정, 민속문화의 생생한 전시, 장석이라는 이 IP는 점차 외부에서 신농촌을 요해하고 신뢰하는 친근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인기는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몰고 왔습니다. 집을 임대하고 싶다는 네티즌의 댓글에 신농촌 촌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기회를 포착하고 마을의 요효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촌 당지부위원회는 마을의 빈집을 통일적으로 임대하여 개조 운영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애지에 거주하는 촌민들도 자신의 집을 이 시스템에 편입시키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줬습니다. 2024년 10월 본격적으로 애지인을 대상해 임대를 시작한 이래 이미 46채의 요효 농가주택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며 임대료는 가옥당 1,000원 미만에서 10,000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는 최고 12,000원에 달했습니다. 북경과 상해, 호남 등지에서 온 신촌민들은 마을의 다원적인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그들은 연변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연변의 풍경구 관광지로 이끌었습니다. 네, 해남성에서 20년간 과일 재배에 종사해온 유 선생은 틱톡을 통해 이 마을을 알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10년 임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는 복숭아 재배 외에도 마을 합작사와 계약을 맺고 과일을 재배할 계획이며
또 촌민들에게 기술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호남성 장사시에서 온 뱅 선생은 동영상을 통해 동북 지역의 정균 인심과 우월한 요양 환경에 마음이 끌려 가족들과 함께 3,000km를 운전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족 온돌에서 잠을 자니 다리병이 나았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와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념, 기술, 산업 발전 사로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을은 자원을 통합해 복숭아 따기 체험 플러스 장향 돼지 요리 플러스 민속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했으며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 공략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시청자들을 오프라인 관광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산업에 참여한 촌민들은 가구당 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와 관광 봉사의 발전으로 8명의 촌민들이 주택 해소, 관광 봉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신농촌은 한족, 조선족, 만족 촌민들이 화목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장충량의 동영상 속 민족 단결은 단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생활에 녹아든 삶의 정취이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 배워가고 공유하는 화목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양력설이나 단오절,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현지 촌민들은 신촌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만두를 빚고 종절을 만들며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장석이는 우리 동북에 오면 모두 동북 사람이고 서로 다 친척이라고 말하셨어요. 신촌민 연여사는 장석의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농촌의 탐색은 그 의미가 마을 자체를 넘어섰습니다. 산업의 번영은 마을 사람들을 고향에 머무르게 했고 새로운 촌민들을 흡입해 마을의 인기와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촌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향촌지능의 기반도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장충량은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솔하에 마을의 촌 당지부와 촌민위원회 7명의 서부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뤄 향촌지능사업에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장석의 신뢰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배운 지식과 능력을 향촌지능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셨죠. 네, 서부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 정기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온라인 인기를 향촌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신농촌은 촌 당지부의 인솔하에 다음 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효 택지를 활용해 경제형 아파트식 민박을 건설하여 더 많은 피서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연꽃 재배, 수박 모종 육성 등 특색 농어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창충량의 영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속에 담긴 융합 발전하고 단결 분진하는 혁신의 길은 단계 빛발 아래 더 넓게, 더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0: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고 있는 농사창원 김성룡, 김웅진 보좌의 현대화 농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뉘연히 펼쳐진 북여름 경작지들마다 알라리 탐스런 씨앗들이 심어져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군촌시와 도문시에서 근 200헥타르나 되는 경작지를 다루고 있는 농사장원 김성룡 씨와 아들 김웅진 씨는 대를 이어 기계화 현대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가꾸고 있습니다. 네, 5월 6일까지 200헥타르에 달하는 밭에 씨부침을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곤춘시 삼가자향 발릉성촌에 자리 잡은 김성룡 씨의 8일 농장을 찾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곤춘시 삼가자향 발릉성촌과 도문시 양수진 북대촌에서 도합 200헥타르에 달하는 대면적의 경작지를 다루는 김성룡 씨는 이처럼 대면적의 경작지 파종을 열흘 만에 모두 완수했습니다. 과거만 해도 200헥타르 파종은 30명의 인력이 두 달 가까이 매달려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룡에게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그가 이같이 빠르면서도 질 높은 농사 효율을 보인 것은 모두 기계화에 의존한 선진적 현대화 농업의 덕분입니다. 곤춘시 시교 발릉성촌에 자리 잡은 김성룡 씨의 8일 농장 운안에는 파종기로부터 시작해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업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드락토르, 파종기, 비료 살포기, 방제 드론, 그야말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기계로 해결 가능합니다. 네, 밭갈이부터 시작하여 비료를 주고 약을 뿌리고 수확하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김성룡 씨는 현대화한 기계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봄철 파종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농번기만 되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지금은 기계가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줬습니다. 봄 파종을 일찍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봄철 파종에 유리한 시기를 바짝 틀어지고 파종을 해야 가을철의 수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룡 씨는 매년 4월 하순경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파종 준비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연변 지역 봄 파종은 5월 초가 제철이지만 기상 예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토양 온도와 습도를 체크한 뒤 최적의 시점에 앞당겨 파종 기계를 투입합니다. 네, 농사는 하늘이 정한 시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일이죠. 파종이 이틀만 늦어도 수확량이 예산보다

폭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종 시기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파종기의 날씨마저 잘해줘 시부침에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적시 파종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네, 일찍 2000년대 초부터 규모화 농사를 시작한 김성룡 씨는 기계화 농업의 단맛을 본 연변 농촌의 대표적인 농사 장원입니다. 그는 2008년도에 국경지대 도문강 한가운데 있는 혼촌시 팔른성섬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팔른성섬을 개발할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은 반대에 나섰고 심지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땅을 개발하기도 힘든데 또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섬에서 수확한 곡식을 거둬들이자면 강이 얼기를 기다려야 했기에 농사 짓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룡 씨는 젊어서부터 농사로 잔뼈가 굵고 온 자신의 부지런함과 개척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가진 곤란을 무릅쓰면서 여러 해 동안 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팔른성섬에 100헥타르가 넘는 문전 옥답을 일궈놓았습니다. 2011년에 김성룡 씨는 70만 원을 투자하여 도문강에 10톤짜리 차량도 건너 다닐 만큼 든든한 철제 다리까지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확한 곡식들을 바로 실어내올 수 있게 되어 양식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2009년에 김성룡 씨는 대규모 농사를 지어 국가로부터 전국 식량 생산 대농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는 개인 농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땅을 많이 경작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일찌감치 농업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토양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필지에 맞는 비료와 재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가 농기계 장비 구입에 투입한 자금만 해도 2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63세인 김성룡 씨는 젊은 아들에게 점차 농사일을 넘겨주면서 세대를 잇는 향촌진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김웅진 씨는 길림농업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서 5년간 일하다가 2021년에 귀향하여 아버지의 농사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기계화 시대를 여셨다면 저는 디지털 농업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아들 김웅진 씨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지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작업은 기계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깔아뭉개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 또 농약을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밭들도 용량에 관리할 수 있는 오점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김웅진 씨는 재배작물 종자 선택에서도 브랜드 우량 회사들의 질 좋은 종자를 선택한다고 도놨습니다. 브랜드를 선정해 재배하는 것도 단위당 소출을 높이고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룡 씨는 아들의 이러한 도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기쁩니다. 네, 물론 현대화 농업이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기계화 농사의 가장 큰 과제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뜨락도로 한 대를 갖추자고 해도 수십만 원이 달합니다. 김성룡 씨는 정부의 농업 생산자 보조금과 지리 보조, 농기계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자금들은 농사꾼 특기는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규모화 농장들의 농사 비용 마련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절 노동자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정작 기계를 다룰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매년 일꾼들의 노동 비용을 더 호하게 계산해주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합작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네, 사람도 관리하고 기계도 관리하고 땅도 관리하는 게 현대 농사꾼의 몫입니다. 라고 김성령 씨는 말했습니다. 규모화와 현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농사도 기술과 경영의 시대입니다. 김성룡 씨가 다년간의 농사 실천으로 얻은 경험담입니다. 네, 김성룡 씨의 농사 이야기는 단순히 한 농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연변 농촌이 어떻게 현대화 농업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명입니다. 봄파종이 끝난 김성룡, 김웅진 부자의 경작지들마다 새파란 옥수수 싹들이 희망처럼 뾰족뾰족 돋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김성룡의 20여 년 농사 인생과 아들 세대가 그리는 향촌 진흥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김성룡 씨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옛말을 믿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손과 홈이 대신 기계와 기술로 무장한 농민 김성룡 씨. 그는 이제 현대화 농업의 모범 사례로서 차세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고 현대화 농업의 미래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뒤호, 날생, 오를 가, 두려워할 외, 후생 가외, 후생 可畏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후생이 무섭다, 젊은 세대는 쉽게 선배를 능가하므로 경외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공자가 여러 곳을 주요하던데 한 번은 길에서 어린이 세 명을 만났습니다. 그중 두 명은 신나게 놀고 있었으나 한 명은 곁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공자가 이상하게 여겨 서 있는 어린이에게 왜 함께 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는 격렬한 놀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놀이 역시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며 옷이 찢어진다면 무슨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연유로 저 애들과 놀지 않으니 이상할 것이 없지요. 좀 지나니 그 어린이는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속에 앉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다시 길을 떠나려는 공자에게 길을 내줄 생각도 없는 듯했습니다. 네, 공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 속에 앉아서 길을 비켜주지 않느냐? 그 어린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수레가 성을 돌아간다는 말은 들어도 성이 수레에게 길을 내주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공자는 그 어린이의 기세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어린 나이에 아는 것이 참 많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에 그 어린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물고기는 태어나서 사흘이면 물속을 노비고 다니며 토끼도 태어나 사흘이면 달릴 수가 있고 망아지는 태어나서 사흘이면 오미마를 따라 코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공자가 감개무

0: 무량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후생이 가외라. 지금에야 젊은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을 알게 되었구나. 네, 고사성어 후생 가외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밥 먹을 줄 아시나요?
3: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3: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2: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3: 재밌는데요?
2: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3: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2: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2: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3: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2: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들이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을 전면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절강성 주산과 용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가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윤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의 시세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한나라 경제의 근본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실물 경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실물 경제 속에 전통 산업을 빠뜨리지 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환 성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지들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 기회를 틀어주고 경제 발전의 창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며 전통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전환 승객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우리나라의 첫 7톤급 대형 수송 무인기 장흥 8이 하남에서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첫 비행을 진행한 가장 큰 수송 무인기로 됐습니다. 첫 비행에서 라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가 연구개발한 베어링이 무인기의 안정적인 비행에 굳건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공업의 관절이라 불리우는 베어링은 기계 설비의 핵심 기초 부품입니다. 2025년 5월 습근평 총석에는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를 시찰할 때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떠날 수 없고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제조업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도 스스로 장악해야 한다며 당신들에게 희망을 기탁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예 생산 절차를 최적화하고 알고리즘 모델을 갱신하여 생산 효율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의 풍력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지능공장 공종사인 양보구는 핵심 과업은 지능 생산 라인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고 지능 생산 라인의 가공 효율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과거 8시간에 완성하던 제품 모델 교체는 현재 1-2시간 만에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어 주문 반응 속도가

0: 추진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첨단을 인솔로, 지능을 엔진으로, 친환경을 바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은 당면 새우세를 욕성하고 있습니다. 27일 종심, 11박 12일을 거쳐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 화성호가 149가지 시험 운항 프로젝트 검증을 완성하고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애달 화성호가 최종 교부를 통해 굳건한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그룹 애고교 조선소 부총경리며 국산 대형 크루즈선 프로젝트 총제조사인 진구민은 두 척의 크루즈선 제조를 통해 회사는 진흥조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세웠고 디지털화 설계, 공급망 협동 플랫폼을 포함한 전 체계의 디지털화 전략 포트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영 결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했다고 비했습니다. 려뇽 안강 강철 로프 유한회사의 작업장에서 지능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교배소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특종 구동 와이어 로프는 중국 천안 등 중대 공종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려뇽성 공업정보하청 정남부총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우리는 공업체계가 비교적 완비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 야금 등 전통 우세 산업의 진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친환경 효율 증대를 전력으로 추진시켜 전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강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많은 진흥 공장들이 용소 숨쳐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일조에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수출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직업과 인공지능이 서로 결부되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문양과 모양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당면 전통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탱으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전통산업 최적화 제고에 대한 전문 포치를 했습니다. 올해 광업, 선박 등 산업이 세계급 선진 제조업 집권을 육성하고 건설하며 기초재료, 공업 모션 등 종점 분야에서 관근 핵심 기술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전통산업들이 다그쳐 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부구령 사장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우리는 전통산업의 최적화 승격, 새 원동력 육성 면에서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디지털 지능기술 활용과 친환경 기술 개조 승격을 지지하고 종점 업계에서 질적 향상과 원가 절감,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발전 품질, 발전 구도, 발전 모습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참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절강산 수산시와 영파시를 지낸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국 비축 체계 구축에 관련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적 상호 보완을 견지하며 대종상품과 중요 물자의 비축 조정을 잘 수행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정 및 긴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데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주산시는 국가 석유 비축기지, 대량 농산물 저장 및 운송기지, 그리고 영파시는 대사상업 석유 비축 프로젝트를 방문해 석유, 식량 등 비축 업무 보고를 듣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손에 식량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종상품과 중요한 물자를 잘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다양한 주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축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비축 용량을 더욱 확대합니다. 과학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비축 및 관리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합니다. 체제와 기재의 격을 심하고 전략 비축과 상업 비축 등의 협력 운영

0: 등을 촉진하며 순환 사용과 시장 조절 기제를 완비호합니다. 절강국제대종상품거래센터에서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통합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품목과 전과정 거래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며 선물과 현물의 연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종상품 가격 형성 기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용주철도 금탕해저터널 영파구간과 영파주산항 매산항구를 찾아 절강성의 교통물류체계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대종상품 운송가공 상황을 요했습니다. 터널공사 현장에서 리강 총리는 굴착기 및 부설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탕해저터널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므로 과학공사, 안전공사, 친환경공사를 견제하고 신기술과 신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전건설 과정에 걸쳐 관통시키며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파주산항 매산항구에서 리강 총리는 컨테너하역 무인작업을 관람한 후 배를 타고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영파주산항구의 종합적인 장점이 돌출하고 파급 효과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복합 운송을 적극 발전시키며 항구, 육지 항구, 공항, 디지털 무역 항구라는 네 가지 항구 연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화 개조 성격을 가속화하며 특수 시간대에 특정 경로 화물의 무인화 및 지능화 운송을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구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산업 체인을 육성하여 영파 주산항을 세계 인류의 강한 항구로 건설해야 합니다.
1: 가자우스탄 의회 하원 코사노브 의장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가자우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아스타나에서 가자우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의회 상원 아슘바 예브 의장, 하원 카소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했습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우선 습금총 주석의 친절한 문안과 량완 축원을 전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총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과 기획 아래 중국과 가자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한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가자흐스탄과 함께 서로의 핵심 뉴욕 문제 관에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고품질로 깊이 추진하며 중국과 가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공동 주최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을 돈독히 하며 다자 구도 내에서 조류과 협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리익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조락재 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2013년 습금총 주석이 가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비단의 길 경지대 건설 창의를 제기했고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재분야 협력의 예비도 큽니다. 가자흐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습금총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를 적극 인솔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결을 하는 데 대해 높이 찬성합니다. 접견 후 조락재 위원장은 토카예브 대통령으로부터 1급 친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슈운바 예브 의장, 카소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쌍방 립법기구는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각 차원의 친선교류를 밀접히 하며 관련 법률을 적시적으로 비준하거나 개정해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의 제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과 생태환경법전, 국가발전계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양국 집법기구가 민주법치 건설을 둘러싸고 경험 교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슈운바 예브 의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가자흐스탄은 쌍무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위해 량완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가자수단 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것입니다. 카사노보 의장은 가자수단은 대만, 신강, 향강, 쇼장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했습니다. 심판 가자수단 중국 투자보호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투자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양국 립법기관은 친선 교류를 밀접해하고 재분야 실무적 협력에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 기간 조락지 위원장은 아스타나에서 중국 석유 중앙아시아 러시아 회사를 시찰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추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유라시아 공립대학 로반 공방을 시찰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해하고 양국 친선 신심 토대를 잘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 전 군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조치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금평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신시대 전면적 엄격한 당관리와 전면적인 엄격한 군관리의 실천 경험과 제도적 성과를 총화하여 운영하고 사상 정통을 전개하며 정치 정훈 배치와 요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확실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 방면 26조목으로 된 몇 가지 조치는 기강을 엄정히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간부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여 참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착안해 사상 개조의 자각성과 철저성 증가, 당위원회 집단 령도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증강, 당의 간부 조직 선발 관리 견지, 주요 지도 간부의 감독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을 수립하고 명확했으며 엄격하고 상시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관리 감독을 직무 이행과 권력 행사의 전 과정, 업무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관통시키고 고위 간부 대우의 혁명성 단련을 추진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모습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고품질의 국방과 인민군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7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결을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황미 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간 립법사업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의 주요 목표 과제 조치의 리행과 관찰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계속해서 심의할 법률안 15건과 처음 심의할 법률안 19건을 배치했습니다. 민생제도 건설을 가속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노동자대우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은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이며 2급 대법관인 류기상은 신흥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재산권 사법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생성물 등 분야의 판결 규칙을 완비하여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은 부검찰장이며 2급 대검찰관인 묘생명은 현재 최고검찰원은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지도 문서를 연구 작성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에 대한 관용과 엄격한 처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계속 사법 기준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비가 아니고 엄격한 처분 역시 법을 넘어선 가중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분해야 할 것은 엄격히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관용을 베풀며 엄격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결합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며 처벌이 그 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법위원회 등계국 부비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800만 9개의 현급종합치안센터가 건설돼 현급 행정구역 전역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법에 따라 976만 4천 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합치안센터의 규범화된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합치안센터를 법에 따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모든 요구가 담당자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2조 4,358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7%포인트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성장을 5.4%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고기술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전체 산업기업의 리온 성장률을 7.8%포인트 끌어올렸고 선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사이디 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자용 특수소재 제조,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재 제조 업종의 리온을 각각 601.7%, 347.6%, 51%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업 생산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업종의 리온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공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 시험기 제조, 산업 자동 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매출 수익률은 5.43%로 2023년 이후 동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 같은 우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북경민 대당은 중국의 믿음직한 친구 두 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일 습검평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부치치 대통령에게 진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차례의 외교 활동은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전략적 신뢰와 깊은 신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항상 자주 독립적이고 공평정의를 고행하며 인간 세상의 정도를 지키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선명한 바탕색을 보여주고 또 중국의 입장, 중국의 리념, 중국의 대국적인 책임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확고함의 의미는 특히 소중합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한 첫 번째 유럽 국가이고 동남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습검평 주석은 양측이 계속 서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측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 측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좋은 친구이자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습검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응답도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 양측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은 바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0: 국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협력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한 가장 이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강 스메데리보 제철소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데로부터 세르비아 측이 후세에게 혜택을 줄 선물이라고 부르는 헝가리아 세르비아 철도 세르비아 구간 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중국 세르비아 직항 노선이 북경 상해 광주를 전면적으로 아우르게 되어서부터 양국 간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샤버즈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매우 알찹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친선 교류 관계를 목격했고 중국 파키스탄 B2B 투자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는 대중국 협력 심화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실무 협력 발전 과정은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역사의 흐름이고 호혜 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금 다자주의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일방주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양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횡행하며 일방적 강제 조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약한 자가 먹히는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차례 애교 행사에서 습금총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아야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이에 깊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줄곧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주요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중국과 지속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평화와 공정, 정의를 수호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바주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친구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의 철석 같은 친선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과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국제 공존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은 친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철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지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닭가이찌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당창근 95주년, 개혁개방 40주년, 신중국 창근 70주년을 경축하는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러 측면으로 당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개괄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을 포착하고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에 입각해 각이한 역사 시기에 위험 부담과 도전에 성과적으로 대응해온 우리 당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해 비교적 긴 기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투쟁 경험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투쟁 능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며 국정운영 능력과 국정운영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로부터 격파되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 창건 이래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 부담은 내부로부터 당의 본질과 본성, 품격의 변화가 생겨 막스주의 정당의 정치적 본성을 잃고 당의 취지와 어긋남으로써 가장 광범한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잃는 것입니다. 당의 100년 역사는 우리 당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와해와 부화 타락의 위험 부담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역사적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당 건설에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착안해 당의 령도 수준과 집권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 변질, 위험 부담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국내외의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영도적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명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간고분투의 앙양된 정신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긴긴 인생살이에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당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생사 존망의 시련을 겪으며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강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용감하게 승리를 이룩하는 기계와 품성을 단련해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질이자 특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비범한 분투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억세게 싸우고 꾸준히 분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열사와 억세게 분투하는 영웅인물, 자기 희생적인 선진모범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준희회의 정신, 연안 정신, 서백파 정신, 홍암 정신, 항미원조 정신, 이탄일성 정신, 특구 정신, 홍수대처 정신, 지진 피해 대처 구조 정신, 방역 정신 등 위대한 정신들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당이 100년을 이어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명적이고도 결사적인 강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다카이치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오스트랄리아 전쟁기념관의 무명전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눈에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다카이치에게 역사를 깊이 반성하는 설정이라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카이치의 행동은 브란트의 와르샤와의 절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 대응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만큼 이번의 행위는 도리어 엉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 12월 독일 브란트 총리가 볼스카를 방문했습니다. 파시오 독일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나라 중 하나인 볼스카는 당시 독일과 아직 외교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고 역사적 원한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브란트는 피해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어 진심 어린 와르샤와의 절로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리정표로 되었고 브란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는 독일 역사의 깊은 수렁과 우리에게 살해된 수백만 명 희생자들 앞에서 나는 인간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의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란트는 확고한 반파쇼 저항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란트는 망명길에 올라 파쇼를 반대하는 글을 대량 발표했고 기자 신분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슈피겔지는 그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얻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구했다면서 사실상 그는 독일을 위해 무릎 꿇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이의 무릎 꿇기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공연 열흘 전 그는 A급 전범 14인이 합사된 야스구니 신사에 재물과 제사 비용을 보냈으며 수상 취임 전에도 수년간 야스구니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경대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군국주의 부활 옹호 행위가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정계 은퇴는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브란트와 다카이치 사이의 선명한 대비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반성은 유태민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영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사법기관이 설치한 파쇼 범죄 수사 중앙판공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파쇼 전범을 추적해 1958년 설립 이래 약 7천 명의 전범을 기소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다하우 강제수용소 같은 역사 현장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매년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쇼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은 독일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는 독일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와 린국과 화해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되는 토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역사적 책임 면에서 인류의 양심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전수방위를 넘어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애호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일본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얻은 신군국주의는 전후 국제질서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에 독일 정부는 현재의 독일에 있어 역사 직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모두 사회의 핵심 과제라면서 파쇼 독일이 저지른 범죄는 자명할 것이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역사인식을 위태롭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신뢰와 화해를 얻으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이로 말씀드리는 유수추석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선명한 아프리카 가무 특색을 담은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듬감이 뛰어난 이 곡은 누리꾼들로부터 월드컵 주제곡보다 더 뜨겁다는 찬사를 받으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전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유색 광업 그룹이 잠비아에 투자 건설한 참비시 구리광산 역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중국 측 부총경리 설혜상이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 작사했고 광산에 근무하는 잠비아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부른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는 참비시 구리광산의 건설과 발전 과정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잠비아 구리벨트주 참비시 마을에 위치한 참비시 구리광산은 1960년대 본격 가동됐으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로 1986년 폐쇄됐습니다. 1998년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13년간 폐쇄됐던 이 광산을 국제이차를 통해 인수해 전면적인 기술 개조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광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20년 연간 중국 유색 광업 그룹은 이 광산의 누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5억 7,8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참비시의 기반시설, 교육,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색 광업 그룹은 구리 채굴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설립한 첫 경외 경제무역 협력구인 잠비아 중국 경제무역 협력구를 건설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 협력구는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입주 기업이 100여 개소에 달했으며 현지 일자리를 만 개 이상 창출하였고 세금을 10억 달러 납부하여 잠비아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잠비아 정부로부터 모범 외국인 투자자로 선정됐고 중국과 아프리카 생산 능력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사실 노래 하나로 온라인을 달군 참비시 구리광산과 잠비아 중국 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의 아프리카 광산 개발과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잠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나라의 분포에 있는 중국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급 아프리카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는 가공제조, 상무물류, 자원이용, 공업도시융합을 주요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도 건설 그룹이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레키 자유무역구는 일용화학 가전, 건자재 가공, 보세 물류에 집중해 119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따라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과 생산능력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향후 양측은 산업협력 성장권을 구축하고 산업사슬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심층협력 선행구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중소기업 에너지부 여계획을 가동하며 디지털 기술협력센터와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건설하여 자원주도형의 아프리카주의 대중국 수출을 심층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4: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5: 엄마, 배가 아픈데요?
4: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5: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4: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5: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4: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5: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4: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열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걸 해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왜 정작 부모님들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책을 좀 읽어, 운동을 좀 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가 뭔가에 도전하고 부모가 사람들과 뭔가 이뤄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왜 저렇게 살지?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삶으로 증명이 될 때 아이들은 자연히 보고 배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기계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고 있는 농사장원 김성룡, 김웅진 부자의 현대화 농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후생가외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보는 통화의 발행 및 통화 공급 조정 기제를 보완하고 통화 총 공급량을 잘 조정하여 사회 용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이 경제 성장 및 가격 수준의 기대 목표와 서로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 전도 기제를 원활히하고 금융 자원의 기존량과 증가량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자금 사용 효율의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시장화 금리 형성 조정 통제, 전도 기제를 완비하고 단기 정책 금리를 소요 정책 금리로 하며 단기 정책 금리로부터 장기 금리로의 전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주량의 상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분공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연동하는 중앙은행 금리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민币 환율의 신축성을 증강하고 주로 시장에 의해 인민币 환율을 결정하며 순주기 행위의 편향을 바로잡아 인민币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도 강력한 신용대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수단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발휘시켜 자금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금융기구가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 다섯 가지 금융사업을 잘하도록 인도하며 중대전략, 중점분야, 취약한 고리에 대한 정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금융을 힘써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과학기술형 기업의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록색 금융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록색 금융기준, 록색 금융시장, 록색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포용적 금융을 갈증 발전시키고 금융이 민영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해 복무하는 정책체계와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양로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로령화 사회와 실버경제의 금융 서비스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융합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방면을 포괄하는 거시적 신중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거시적 경제 및 금융 형세의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고 과주기, 다업종, 다시장, 다국적에 걸친 위험 분석을 강화하며 거시적 신중 정책을 제정하고

0: 정책 수단을 완비하여 금융활동, 금융기구, 금융시장, 금융기반시설의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 신중 금융정책을 보완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 및 금융위험의 루출 영향에 대한 감시 측정을 강화하고 포괄적 경유의 자금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조기 경보와 대응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거시적 신중 정책과 통화 정책, 신용 대출 정책, 미시적 감독 관리 정책 사이의 조율, 협동과 연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가 합리한 다차원의 금융시장 체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지분 용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접 용자의 비례를 향상시키며 인내 자본을 육성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다차원의 채권시장 체계를 완비하고 회사 채권 관리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며 채권의 발행과 인수, 가치평가, 시장 조성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화, 법치화된 위약 처리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존 자산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통화 시장의 발전을 추진하고 은행 간 단기 대출, 채권 환매 등 통화 시장 업무 규칙을 보완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 제품 체계를 완비하고 외환 시장의 참여 주체를 풍부히 하며 외환 시장의 개방도를 높여야 합니다. 황금 시장, 옴 시장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을 신중하고도 질서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주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기반 시설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동일적인 감독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매 이민폐 업무 시스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조 기준과 안정성, 믿음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 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 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 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출 자료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 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달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8년 내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훈촌시 반석진 신농촌 동북 평강의 이 작은 마을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탈변의 과정은 휴대폰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알려지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농촌 창석이라는 이름으로 틱톡, 위챗 영상 계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농촌 창석이 계정은 3만 9천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최고 조회수는 45만 3천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당지부석이 장충량은 온라인의 인기를 향촌 산업발전, 촌민 소득 증대, 민족 단결 촉진, 농촌 관리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신농촌은 몇 년 전만 해도 로력이 류출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마을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촌 당지부석이 장충량은 휴대폰으로 마을의 일상을 담아 틱톡 공식 계정에 올렸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족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농가, 황금빛 논밭에서의 노동 장면,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일상. 이런 마을의 진실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화려한 편집과 복잡한 대본 없이도 수많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충량은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마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며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질 좋은 농산물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촌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의 구상은 촌 당지부의 지시를 받아 개인의 시도에서 조직적인 공동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낡은 가옥 개조 전 과정, 특색 농산물의 성장 과정, 민속문화의 생생한 전시. 장석이라는 이 IP는 점차 외부에서 신농촌을 요해하고 신뢰하는 친근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인기는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몰고 왔습니다. 집을 임대하고 싶다는 네티즌의 댓글에 신농촌 촌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기회를 포착하고 마을의 요효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촌 당지부위원회는 마을의 빈집을 통일적으로 임대하여 개조 운영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애지에 거주하는 촌민들도 자신의 집을 이 시스템에 편입시키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줬습니다. 2024년 10월 본격적으로 애지인을 대상해 임대를 시작한 이래 이미 46채의 요효 농가주택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며 임대료는 가옥당 1,000원 미만에서 10,000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는 최고 12,000원에 달했습니다. 북경과 상해, 호남 등지에서 온 신촌민들은 마을의 다원적인 활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연변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연변의 풍경구 관광지로 이끌었습니다. 네, 해남성에서 20년간 과일 재배에 종사해온 유선생은 틱톡을 통해 이 마을을 알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10년 임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는 복숭아 재배 외에도 마을 합작사와 계약을 맺고 과일을 재배할 계획이며
또 촌민들에게 기술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호남성 장사시에서 온 팽 선생은 동영상을 통해 동북 지역의 정교한 인심과 우월한 요양 환경에 마음이 끌려 가족들과 함께 3,000km를 운전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족 온돌에서 잠을 자니 다리병이 나았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와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념, 기술, 산업 발전 사로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을은 자원을 통합해 복숭아 따기 체험 플러스 장향돼지 요리 플러스 민속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했으며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 공략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시청자들을 오프라인 관광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산업에 참여한 촌민들은 가구당 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와 관광 봉사의 발전으로 8명의 촌민들이 주택 해소, 관광 봉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신농촌은 한족, 조선족, 만족 촌민들이 화목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장충량의 동영상 속 민족 단결은 단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생활에 녹아든 삶의 정취이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 배워가고 공유하는 화목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양력설이나 단오절,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현지 촌민들은 신촌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만두를 빚고 종절을 만들며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장석이는 우리 동북에 오면 모두 동북 사람이고 서로 다 친척이라고 말하셨어요. 신촌민 연여사는 장석의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농촌의 탐색은 그 의미가 마을 자체를 넘어섰습니다. 산업의 번영은 마을 사람들을 고향에 머무르게 했고 새로운 촌민들을 흡입해 마을의 인기와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촌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향촌지능의 기반도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장충량은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솔하에 마을의 촌당지부와 촌민위원회 7명의 서부교육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뤄 향촌지능사업에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장석의 신뢰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배운 지식과 능력을 향촌지능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셨죠. 네, 서부교육대학생 자원봉사자 정기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온라인 인기를 향촌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신농촌은 촌 당지부의 인솔하에 다음 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효 택지를 활용해

경제형 아파트식 민박을 건설하여 더 많은 피서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연꽃 재배, 수박 모종 육성 등 특색 농업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창총량의 영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속에 담긴 융합발전하고 단결 분진하는 혁신의 길은 단계 빛발 아래 더 넓게 더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고 있는 농사창원 김성룡, 김웅진 보좌의 현대화 농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뉘연히 펼쳐진 북여름 경작지들마다 알라리 탐스런 씨앗들이 심어져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군촌시와 도문시에서 근 200헥타르나 되는 경작지를 다루고 있는 농사장원 김성룡 씨와 아들 김웅진 씨는 대를 이어 기계화 현대화 농사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가꾸고 있습니다. 네, 5월 6일까지 200헥타르에 달하는 밭에 씨부침을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곤춘시 삼가자향 발릉성촌에 자리잡은 김성룡씨의 8일 농장을 찾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곤춘시 삼가자향 발릉성촌과 도문시 양수진 북대촌에서 도합 200헥타르에 달하는 대면적의 경작지를 다루는 김성룡씨는 이처럼 대면적의 경작지 파종을 열흘 만에 모두 완수했습니다. 과거만 해도 200헥타르 파종은 30명의 인력이 두 달 가까이 매달려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룡에게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그가 이같이 빠르면서도 질 높은 농사 효율을 보인 것은 모두 기계화에 의존한 선진적 현대화 농업의 덕분입니다. 곤춘시 시교 발릉성촌에 자리잡은 김성룡씨의 8일 농장 운안에는 파종기로부터 시작해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업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트랙터로 파종기, 비료 살포기, 방제 드론, 그야말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기계로 해결 가능합니다. 네, 밭갈이부터 시작하여 비료를 주고 약을 뿌리고 수확하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김성룡 씨는 현대화한 기계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봄철 파종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농번기만 되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지금은 기계가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줬습니다. 봄 파종을 일찍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봄철 파종에 유리한 시기를 바짝 틀어지고 파종을 해야 가을철의 수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룡 씨는 매년 4월 하순경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파종 준비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연변 지역 봄 파종은 5월 초가 제철이지만 기상 예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토양 온도와 습도를 체크한 뒤 최적의 시점에 앞당겨 파종 기계를 투입합니다. 네, 농사는 하늘이 정한 시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일이죠. 파종이 이틀만 늦어도 수확량이 예산보다 폭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종 시기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파종기의 날씨마저 잘해줘 시부침에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적시 파종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네, 일찍 2000년대 초부터 규모화 농사를 시작한 김성룡 씨는 기계화 농업의 단맛을 본 연변 농촌의 대표적인 농사 장원입니다. 그는 2008년도에 국경지대 도문강 한가운데 있는 곤춘시 발른성섬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른성섬을 개발할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은 반대에 나섰고 심지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땅을 개발하기도 힘든데 또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섬에서 수확한 곡식을 거둬들이자면 강이 얼기를 기다려야 했기에 농사 짓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령 씨는 젊어서부터 농사로 잔뼈가 굵은 자신의 부지런함과 개척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가진 곤란을 무릅쓰면서 여러 해 동안 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발렌 성섬에 100헥타르가 넘는 문전 옥탑을 일궈놨습니다. 2011년에 김성령 씨는 70만 원을 투자하여 도문강에 10톤짜리 차량도 건너 다닐 만큼 든든한 철제 다리까지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확한 곡식들을 바로 실어내올 수 있게 되어 양식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2009년에 김성령 씨는 대규모 농사를 지어 국가로부터 전국 식량 생산 대농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는 개인 농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땅을 많이 경작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일찌감치 농업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토양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필지에 맞는 비료와 재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가 농기계 장비 구입에 투입한 자금만 해도 2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63세인 김성령 씨는 젊은 아들에게 점차 농사일을 넘겨주면서 세대를 잇는 향천지능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김웅진 씨는 길림농업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서 5년간 일하다가 2021년에 귀향하여 아버지의 농사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기계화 시대를 여셨다면 저는 디지털 농업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아들 김웅진 씨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지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작업은 기계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깔아뭉개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 또 농약을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밭들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오점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김웅진 씨는 재배작물 종자 선택에서도 브랜드 우량 회사들의 질 좋은 종자를 선택한다고 도놨습니다. 브랜드를 선정해 재배하는 것도 단위당 소출을 높이고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령 씨는 아들의 이러한 도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제가 할 수 있었던

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기쁩니다. 네, 물론 현대화 농업이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기계화 농사의 가장 큰 과제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뜨락도로 한 대를 갖추자고 해도 수십만 원이 달합니다. 김성령 씨는 정부의 농업 생산자 보조금과 지리 보조, 농기계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자금들은 농사꾼 특기는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규모화 농장들의 농사 비용 마련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절 노동자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정작 기계를 다룰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매년 일꾼들의 노동 비용을 더 호하게 계산해주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합작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네, 사람도 관리하고 기계도 관리하고 땅도 관리하는 게 현대 농사꾼의 몫입니다. 라고 김성령 씨는 말했습니다. 규모화와 현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농사도 기술과 경영의 시대입니다. 김성령 씨가 다년간의 농사 실천으로 얻은 경험담입니다. 네, 김성령 씨의 농사 이야기는 단순히 한 농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연변 농촌이 어떻게 현대화 농업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명입니다. 봄파정이 끝난 김성령, 김웅진 부자의 경작지들마다 새파란 옥수수 싹들이 희망처럼 뾰족뾰족 돋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김성령의 20여 년 농사 인생과 아들 세대가 그리는 향촌진흥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김성령 씨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옛말을 믿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손과 홈이 대신 기계와 기술로 무장한 농민 김성령 씨. 그는 이제 현대화 농업의 모범 사례로서 차세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고 현대화 농업의 미래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뒤호, 날생, 오를 가, 두려워할 외, 후생 가외, 후생 可畏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후생이 무섭다, 젊은 세대는 쉽게 선배를 능가하므로 경외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공자가 여러 곳을 주요하던 때 한 번은 길에서 어린이 세 명을 만났습니다. 그중 두 명은 신나게 놀고 있었으나 한 명은 곁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공자가 이상하게 여겨 서 있는 어린이에게 왜 함께 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는 격렬한 놀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놀이 역시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며 옷이 찢어진다면 무슨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연유로 저 애들과 놀지 않으니 이상할 것이 없지요. 좀 지나니 그 어린이는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속에 앉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다시 길을 떠나려는 공자에게 길을 내줄 생각도 없는 듯했습니다. 네, 공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 속에 앉아서 길을 비켜주지 않느냐? 그 어린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수레가 성을 돌아간다는 말은 들어도 성이 수레에게 길을 내주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공자는 그 어린이의 기세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어린 나이에 아는 것이 참 많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에 그 어린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물고기는 태어나서 사흘이면 물속을 노비고 다니며 토끼도 태어나 사흘이면 달릴 수가 있고 망아지는 태어나서 사흘이면 오미말을 따라 코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공자가 감개무량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후생이 가외라. 지금에야 젊은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을 알게 되었구나. 네, 고사성어 후생 가외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밥 먹을 줄 아시나요?
3: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3: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2: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3: 아, 재밌는데요?
2: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3: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2: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2: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3: 그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2: 큰 관계가 있죠. 공용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부담을 감안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맞는 말이네요. 공용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4: 공용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성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5월 14일 제3회 중국 도서교육 박람회가 장춘 농업 박람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동북 삼성 1구의 사상 선전 문화 계통이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문화 강국 건설 배치를 전면적으로 낙실하기 위한 중요 조치이며 법에 따라 전민 열독을 추진하고 서향 사회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5일간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동북을 읽고 책향기를 즐기며 미래로 나아가들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개 핵심 주회의장 플러스 30개 특색 분회의장 플러스 50개 기층 봉사 거점으로 구성된 전역 포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회의장과 분회의장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 구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박람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박람회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주회의장에는 길서, 기룬, 길지, 길문, 길물 5대 주제 전시관이 설치되었습니다. 300여 개 단위가 40여만 종의 정품 출판물을 선보였으며 230여 회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모순 문학상과 로신 문학상 수상 작가를 비롯하여 성내 저명한 작가와 학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광객들과 창작 및 독서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발표회가 함께 개최되어 지역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도서 할인, 도서 구매 보조금, 관광지 연계 혜택, 무료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대민 정책이 시행됩니다.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지능형 출판시장 분석 교류 좌담회, 문학의 봄 행사 등 총 13개의 주요 행사가 발표되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도서 추천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길림성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북지역 출판 문화산업의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동북 도서교육 박람회는 앞으로도 전민 열독의 흐름을 선도하고 산업 자원을 연결하며 지역 특색을 담은 대표 문화 브랜드로 발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해석해드리는 음악과 함께 시간에서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숲을 소개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팔대산인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교육은 국가와 당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은 도덕 품성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도덕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관찰하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내린 총체적인 전략적 포치입니다.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당과 인민사업 발전의 근본과 관계됩니다. 당의 교육 방침은 지난 100년간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우리 당은 시종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민을 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인민이 만족해 하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대국에 입각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덕지체 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근본 과업으로 삼아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위하여 분투할 뜻을 품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매고 나갈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이 근본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이는 당의 교육 방침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방침이며 인민교육사업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영광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밝은 등대임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둘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현대화의 기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 만족해야 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포치를 신시대의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전반적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은 도덕품성을 키우는 데 있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질 높은 교육 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자질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사상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사회실천교육의 재반 단계에 융합시키는 한편 의무교육의 질 높은 발전과 균형발전, 도농일체화를 추진하고 학령전 교육과 특수교육의 법

0: 보편적 발전을 강화하며 고급 중학교 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견지하고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협동혁신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등 각 방면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자질 높은 교원 대우를 양성하며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기풍을 고양하는 등 면에서 부단히 개척 진취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 후계자의 전반적 양성 사업과 관계됩니다. 교육은 국가와 당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과 관계되므로 전당과 전사회는 당을 위한 인재 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에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현 시기에는 덕지체 미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섯 가지 교육 병행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학교의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주요 진지 역할을 발휘시키고 전원을 대상으로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제와 기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 가정과 학교, 정부, 사회는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학교는 문화를 전승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한 플랫폼이며 사회는 인간이 생계와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교류하는 기본 환경으로서 삼자는 인간의 전면적을 발전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고리를 구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 개통, 가정 및 학부모, 지역사회 및 사회, 직장 및 인터넷 등 각 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밀접히 협력하며 행동을 조율을 하고 훌륭한 학교 환경, 가정 분위기, 사회 기풍으로 도덕 품성을 갖춘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용한 인재로 중임을 떠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가 하는 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연, 현성해 가수가 부릅니다. 돌다리.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63번째는 청산 록수 정원의 도시 적계입니다. 중국에서 사업가라면 모두 호소람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고 문학가라면 호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소람과 호적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서로 다른 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다른 운명을 겪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 고향이 적계라는 점입니다. 안위의 산중에 위치한 적계는 서쪽으로 황산지맥을 가까이 하고 동쪽으로 서천목 산발과 이어져 있으며 대장산과 대회산, 대호산이 도시 가운데 우뚝 솟아 아름답습니다. 적계의 산은 산마다 물길과 요태, 적계에는 2km 이상의 물길이 도합 136갈래에 달합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적계는 백리정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물길이 얼기설기하며 경작지가 적은 관계로 적계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사보다는 장사를 중시했습니다. 적계 출신의 상인을 말하는 적상은 송나라 때 벌써 실력을 갖추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 본창일로를 달렸습니다. 적계인들이 착실하게 사업을 경영해 교통이 불편하고 가난하던 적계의 경제를 부흥시킨 덕분에 강남에는 안위인이 없으면 도시가 서지 못하고 적계인이 없으면 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7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먹과 찻잎, 약초, 잡화 등을 경영한 적계인들의 발자국은 강남과 강북 곳곳에 찍혔습니다. 그중 적계인들이 가장 많이 경영한 품목은 안위의 먹 휘묵과 안위의 요리 휘채입니다. 휘묵은 2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청나라 때의 4대 먹 제조 명가 중 적계의 왕근성과 호계문이 반을 차지하며 문방 사후 중 휘묵의 대표로 되었습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계문 묵장은 중화민국 초반에 북평과 천진, 상해를 비롯한 수십 개 도시에 지사를 두었으며 종사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호계문 묵장의 묵은 또 1915년에 파나마 국제박람회 금상을 받아 휘묵을 세계시장에 진출시켰으며 중국 제품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안위의 먹틀 묵모는 안위의 조각 중 가장 대표적이고 호계문의 먹틀은 안위의 먹틀에서 으뜸입니다. 정교한 조각이 질비한 먹틀을 만들려면 최고 기능의 조각사가 있어야 하는데 호계문의 묵장에는 먹틀 조각의 달인과 인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청나라 때 먹틀 조각의 명사인 호국빈입니다. 적계의 상인 대표로는 호소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소람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금융회사격인 부강전장을 차렸는데 최고로 번창할 때 중국 전역에 20여 개 지사를 두었습니다. 호소람은 또 청나라의 공업 발전을 지원해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 외에 북경 동인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약방도 세워 중약재의 거두가 된 그는 사업가의 성인, 자수성가의 모범으로 인정됩니다. 적계에 위치한 호소람 기념당은 많은 역사적 자료와 소중한 문물 전시를 통해 과거 호소람이 창업에서 성공한 비결과 그의 사람 됨됨이의 리치를 형상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의 적개인들이 모두 교육을 중시한 결과 수백 년 동안 적개인들은 많은 물질적 부를 창출한 동시에 풍부한 문화적 열매도 가꾸어 아름다운 적개를 위해 두터운 문화의 자양분을 축적했습니다. 적개인들이 송나라 때인 1007년에 세운 적개 최초의 서원 계지서원은 안위 최초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당송 8대가 중 한 명인 소철이 적개 현사로 부임되었습니다. 당시 소철의 창도하에 적개에서 서원이 흥하고 사학과 사숙이 많아지면서 문화적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문화에 대한 적개인들의 추구는 끊이질 않아 명나라 때 적개의 서원은 57개로 안위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적개는 청나라 후반에 또 여자 학교를 세워 안위 여자 학교의 설례를 열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면 인재가 나기 마련입니다. 적개에서는 중국 근대 혁명의 선구자인 호족과 휘묵의 대가 호계문 등을 망라해 많은 인물이 났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유구한 역사, 풍부한 문화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남송의 관리이자 문학가인 범성대와 북송의 개혁가이자 문학가인 왕한석 등이 모두 적개에 관한 글을 남기거나 적개에 머물렀습니다. 적개에 들어서면 산자락마다 하얀 외벽에 검정 기와를 얹은 안위 특징의 고건물의 마을이 산재하고 곳곳마다 우아한 안위 품격의 고건물이 즐비해 마치 안위의 민속 박물관에 들어선 듯합니다. 적개에는 완전하게 보존된 명청 시기 유적이 300여 곳이나 있습니다. 강남 제1의 사당이라 불리는 호씨 종사는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속각으로 사람들에게 호씨 가문의 눈부셨던 어제를 설명합니다. 종사 옆에 세워진 혁세 상서방은 호씨 가문의 두 숙질인 호부와 호종헌이 호부상서와 병부상서를 지낸 것을 기리기 위한 폐방입니다. 주씨 사당에 기반한 삼조 박물관에는 천여 점의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각 작품이 전시되어 민간 장인들의 피와 눈물의 걸작을 보여줍니다. 옛날 계지서원에서 경서를 강의하고 리치를 설명하던 주희의 목소리가 적개의 순박한 민풍에 깊이 스며들어 웅장한 사당 옆에 흙을 파헤쳐도 천년의 문화가 보이는 듯하고 색바랜 담벽에 먼지를 벗겨내도 역사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고요한 시골에서 반들반들한 돌길을 밟으면 모남은 역사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신비의 땅 적개는 기나긴 세월의 세례를 거쳐 오늘날 눈부신 안위 문화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0: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명 가수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 숲과 이 노래 뒤에 숨겨진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자작나무 숲입니다. 80년대 사람들에게 청춘의 추억을 가득 남겨주었던 이 노래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수많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수 박수가 1999년에 발매한 앨범 2000년에 다가가는 나에 수록된 곡입니다. 구소련의 민요 자작나무 숲을 바탕으로 만든 이 노래 배후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삶과 죽음의 시련을 상징합니다.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국수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와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었습니다. 1942년 7월 당시 독일은 대군을 집결하여 소련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전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 전례 없는 대결전이 벌어졌고 그해 9월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고 소련은 전국을 동원해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했습니다. 이 노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련 소녀와 사랑하는 소녀는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소녀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연히 참군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소녀는 소녀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들은 함께 자작나무 숲을 찾아 한 그루 자작나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소녀는 다음 날 출정했습니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소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하는 소년이 멀리 떠나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줄곧 소년의 개선을 기다렸고 함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할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전선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급선이 크게 길어진 데다 겨울을 맞이한 소련의 강추위로 하여 독일군은 심각한 감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소련은 반격을 개시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독일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 숲을 완전하게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1944년 소련군이 독일군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무렵 서부 국경에서 독일은 최후의 반격을 하려 시도했습니다. 적진에 잠복해 있던 소련군 정찰대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새를 눈치챈 독일군은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소련군 정찰대를 토벌했습니다. 작전 과정의 정찰대는 정보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 끝까지 악전 고투하다가 전원이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 정찰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들은 함께 자작나무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언약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대는 개선하여 돌아왔지만 그녀의 애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0일 동안 밤낮으로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개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건 소년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하늘은 흐려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비둘기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쓴 것처럼 이 소년과 소녀처럼 전쟁 때문에 연을 이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도 없는 사람과 생명을 오직 드넓게 펼쳐져 있는 자작나무 숲만이 증명해주는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박수가 부른 다른 한 노래 평범한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가수 박수가 부른 노래 자작나무 숲과 이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몰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몰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8대 산인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8대 산인 기념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강서성 남창시 청문보구 청문보로 25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신은 청대 소화대가 8대 산인의 고택입니다. 이 박물관은 중국 최초의 고대 화가 기념관으로 약 39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대산인 기념관은 강서지역 건축 양식으로 관내에는 8대산인의 40여 점의 진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석도, 서위, 황신, 정판교, 오창석, 제백석 등 화가들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8대산인 기념관은 강서성 첫 번째 초고중생 연구학습 실천 교육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 박물관에는 소장품 1685점, 귀중한 문물이 26점이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46만여 명입니다. 8대 산인은 우리나라 명말 청초의 뛰어난 국화 대가로 그의 예술 사상은 유교, 석학, 도교 문화의 정수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 품격은 깊고 빈틈없고 함축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중국 회화가 추구하는 숭고한 경지를 표현하고 있어 그 예술 기교는 중국 필묵 무술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역대 대가들, 이를테면 오창석, 제백석, 장대천 등은 모두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정성껏 모사를 진행했습니다. 8대 산인 기념관은 195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남창시 문화방송관광국에 소속되었으며 교육보급과 전통문화, 문화재 수집, 학술연구, 전시, 문화서비스를 일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관은 청운보 고건축물, 진적관, 예술연구센터, 팽우선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8대 필하류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 매호와 호는 일체가 되어 수륙 상생하고 있습니다. 8대 산인 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화가 기념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8대 산인 작품의 중요한 수집 연구, 전시, 홍보 기관입니다. 8대 산인 기념관은 강서성 애국주의 교육기지, 강서성 우수 사회과학 보급 홍보기지, 강서성 초중고생 연구학습 실천 교육기지, 강서성 문명단위, 제11회 중국 화교 국제문화 교류기지 등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8대 산인 미육 과정, 8대관에서 명절 보내기, 솔방울 자원봉사단 등 사회교육 브랜드 활동을 개최해 제1진, 제2진, 제3진 전성 박물관 청소년 교육 우수과정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8대 산인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 구려옥 가수가 부릅니다. 막이 내린 뒤에.

0: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관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군이다. 관우는 하동해연 사람인데 이름은 우이고 자는 온장이며 시호는 충유후이다. 관우의 모습을 전해 내려오는 책을 토대로 살펴보면 관우는 키가 굳적장신에 수염의 길이가 두 자로서 삼각수이며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하며 눈은 봉이 눈이며 루의 눈썹이 짙고 위풍이 늠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수염이 길고 아름다워 미염공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 관우는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무예를 열심히 익혔다. 20살 나던 해 관우는 백성을 못 살게 구는 해조성의 한 악패 관원을 죽인 후 관가의 추격을 피해 사투로 또 돌아다니던 중 유비와 장비를 만나 도원에서 의 형제를 맺고 평생 의를 지켰다. 황건 봉기가 일어나자 장비와 함께 유비를 보좌해 황건 봉기 평정에 나섰다. 한헌제 건한 5년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소주를 바라고 진격해왔다. 당시 관우는 하비성을 책임지며 유비의 두 부인과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전황이 분리해 유비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하비성이 조조 군사들에게 함락되고 유비 가족의 생사를 모르게 되자 관우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이때 조조의 막하 장군으로 평소 관우를 존경해오던 장로의 자결 삼불 가설을 듣는 관우는 자살을 포기하고 조조에게 항복을 하게 됐다. 장로가 말한 자결 삼불 가설은 첫째,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축자는 도원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둘째, 죽은인 유비의 초자는 누가 돌볼 것이며, 셋째, 한시를 받는다는 대망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에 관원장은 항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한시에는 항복하나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유비의 두 부인인 간부인과 미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할 것. 셋째, 주군인 유비의 생사를 알 때는 천리말리라 해도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우의 마음을 돌려 자기 휘하에 두려고 작심한 조조는 관우를 환대하면서 그를 한수 종후로 봉했으나 유비에게 충성하는 관우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여기에 이런 유라가 있다. 어느 하루 조조는 관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한 것을 보고 새 군포를 내주며 입으라 했다.

즐거운 기쁨을 느낍니다. 공께서 주신 비단 옷은 이 옷 속에 입었습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관우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토록 충절한 장부도 있단 말인가 하고 탄복했다. 관훈장은 조조의 포로로 있는 동안 원소의 부하 안량과 문추를 비워 은혜에 보답한 다음 두 형수를 데리고 단신의 몸으로 다시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관우는 화용도에서 조조를 챙파할 수 있었음에도 조조에게 입은 후의를 생각하여 그를 놓아 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았다. 적벽대전 후 관우는 장비 조은과 함께 출정해 무능, 장사, 계양, 영릉 등 네 개 군을 공략해 유비가 제기할 근거지를 마련했다. 한 헌제 권한 17년 관우는 형조 사물을 일괄 책임진 태수로 있다가 권한 24년 유비가 한중왕이 된 전장군으로 봉임받았다. 그 후 관우는 조조와 선군과의 싸움에서 형흉한 전공을 세워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219년 12월 관우는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대패해 퇴각하던 도중 매복이 걸려 오나라 장군 번장의 수하 군졸들에게 생포되는 비운을 맞는다. 번장은 관우와 관우의 양자인 관평을 요몽한테 압송해 갔는데 요몽이 관우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지만 관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요몽은 관우를 선군한테서 압송해 가려고 하려다가 도중에 변이 생길까 염려돼 관우와 그의 양자를 살해했다. 천고의 명장으로 일편단심 충신으로 칭송받은 관우는 송나라 이후 관우를 모신 관양묘가 도처에 세워졌다. 조대가 바뀔 때마다 관우는 더 칭송을 받았다. 청나라에 와서는 관우는 그 어느 조대의 황제보다 더 추앙을 받는 관대제로 칭송받았다. 민간에서 관우는 전신, 제신, 농신, 봉록 장수신 등 전방위적인 만능신으로 추앙받았다. 하여 곳곳에 관우를 기리는 사당인 관제묘와 관양묘가 세워졌다. 관우는 조대를 내려오면서 이미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0: 지금까지 관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

달단 하야다 하루에 순던 갈래쇼하 음느시 나양인다 저르기기 실렛 우드시가라하게 뚜뚜치 저진 내근 닷들이 벌벗다 있은다 우리 검들대 원두리 오알름 후이사나산 일흔 어쩍대간 과라불시오 이물 와치를 달라그다들 으뜻가라디야 흘레 오모 호일롬 볼레바 알시노 후이사나산 어진 헌던 일흘레 아바대간 과라볼미 알튼 드러얼그들 라다 주름이 벗어리가드 음어머 하일란 울드제 은무또 관을 디 음나 우드나 가라 혹은 음녹은 샥슬라 웰지 아래에는 예와 특슨 악슬하지 음어근 후간 서라갓 흘게나 잡으려 발라 셀간 시드 여우드러 발굴소 짬은 겹전 겹칠다 짤로바가 나스친다 쩌울렁 유근 탈락다 디르블 조르 흠바들간 장들게바 어블린다 히툰든드 자만 호드고 허무너 발굴 응린 겹전 겹칠 흠쇼 일우라 저블렁 친다 우주은 나슨친 철학다 드립을 저좀 벗어간 장질기와 아르군 세흔 투르도 누호 주특서리가 아바친다 알뜨내미 감바락 돌기 앙아바가 울시다 수신이 부이더 오레온드로 벌벌라다 아비 허슬렁 귀셔주가 은은이가 한 흘러드 어묵드쇼 월라드 훈의 몸인 스트시오 해자해자들 다크나다 하돌리근 초로수 하예쁘시 사낙다디학 하쇼모훈의 스트글라 부르기간 함글지 우드로단 잠을지 예스옥자 훈을어드 왔두 사리로네 확사다 야박사가라 외가드 능가지리 털기르바 까치린 느리 아바들불 요죽인 조라가 은 올네 느리기 흘불 우궁산 우궁산의 흐름에기 늪드랏 쏘네 외우글나 어마이 으디시나 우드로 확산의 덧드르 뱉은 엘 후덕이 디미 데르스쾌 압지압지학 훈스 압지압지학 제르몽바스 늘어짜라드고 있지 은월 우궁산 우너허르 우즘떼 할오네 월에를 와치라스 뱉은 지무스고 무토지드 우궁산도 슬르훌 야므르비 오먹은 흘게나 허벅은 빠르촌 을부거 아라튼 으득 에르브나 월 바탕들 허저지엽다 지무스고무 토지튼 익세나 저도 우궁산 월내 우짐지 바라 어머 아이라 월스 예빠

그게 봐서 봐서 한도드 범문 우후 언던 시도 헬 성구에 못쓴 시도 얼뜬 이 운던 소들 저드 바가치 석시드 알아듣네 졸지곧 바탄 쇠단 덕을

웅글 돌스니 모해사 오알 왔네 우쯤지기 호로가 한다 우칠래 아라곤 집으로 어르시오이 장안세은 헛디기 있으니 그들건 하라하 우칠래 악내대간 달회사 오알을 하드네근 돈도라 호로가 한다 하디오흘래 우쯤지긋진 세희쇼시 아랍은 너니 타이스시다 아일하 주진이 도트롬벌벌 아블한다니 검심음 아트고사나띠에 자이기다 작담벨가가 비블비다 아스틴가치라 젤죽이여시 문늘어 문이건 벗두 은어란 물하르 눈니에 넬무스벌벌 함리긴 헵자 도심음 톰문 놀아 명근 왔니 돈 돌아봐